회의에서는 또 상반기 안전 생산 및 다음 단계 사업 건의 등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범구 실제화 결부해 미래 산업을 계획 배치하고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며 기업 봉사 보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핵심 기술과 강한 혁신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선도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과학기술 성과 조언한 응용을 다그쳐 과학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각종 위험 우환점을 심층 조사하며 문제 말소 기제를 실시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을 견결이 두드려야 합니다. 주요 장마기에 홍수 방지 준비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양성 훈련을 전개하며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지하 도관망, 지하 공간, 저지대 도로 등 위험점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게 장마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을 계기로 환경 위생 정돈 력도를 강화하고 군중들이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며 부족점과 약점을 보완해 군중들이 문명도시 건설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협력을 응집하고 부문 책임을 절실히 다지며 군중들이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상하가 연동하고 함께 틀어주고 관리하며 전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일상에 융합하고 경상적으로 틀어주면서 도시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리강, 리소휘, 왕우, 진철, 조효동, 범례, 장향전, 소흠, 김화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4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立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사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강화 및 개진에 대한 숙은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근본 준칙으로 합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걸어갑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합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은 향촌산업진흥을 추동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근일의 훈촌시에서는 농업질재고 농민증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기술 보급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지능 농기계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농업 생산의 기계화, 지능화, 정밀화 조란을 추동함으로써 현대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전면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른 아침 판석진 남진맹촌의 90년대상 신농민 장백발은 차량을 운전해 식물보호 무인기와 농용 비료를 싣고 논밭에서 벼의 정밀시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장백발이 이모콘을 가볍게 터치하자 무인기가 안정적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미리 설정한 항로에 따라 균일한 속도로 비행하며 비료를 골고루 논에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기는 수전시비 작업을 마쳤는데 전 과정에 인력이 필요 없이 효율도 높고 편리했습니다. 지능농기계 보급의 배경에는 완비된 농기계 부대봉사 체계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춘림 농업기계 판매위원 회사에서는 신형 식물보호 무인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판매 후 수리 전용 구역에서는 설비 점검, 부품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농가들의 구매, 사용 과정에서의 근심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농업기계화 기초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현대 농업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전시 옥수수 벼 2대 주요 양곡 작물의 경작,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은 95%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벼 기계화 유모와 모내기, 무경운 파종, 병충해 식물 보호,
곡식대 환전 등 전반 관건적 환절에서 기계화 피복을 실현했으며 전국 제7진 주요 농작물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본 실현 시범현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길림 시원한 여름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건신대회 결일활동 훈촌 변경 공기 배구 교류 경기가 그늘에 거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58개 공기 배구팀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추고 제때 체력을 조절하며 개인 능력을 발휘해 스파이크, 블로킹, 구원 투구로 득점을 쟁취하면서 공기 배구 경기의 매력과 단체 정신을 충분히 전시해 관중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의 지도와 혼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혼촌시 공기배구협회의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경기는 전민건신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군중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단결하고 조화로운 체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다음. 연일 군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우소기 사업단에서는 문명도시 공동건설 결의활동을 전개하고 기층 당조직과 당원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양해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우소기 사업단에서는 로당원의 정치 우세, 경험 우세를 발휘해 7일 맞이 당의 은혜구가 조제 흙판보 제작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림과 문장이 어우러진 흙판보는 사배구역의 아름다운 홍색 풍경선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당 조직과 군중을 잇는 연신교로 돼 농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7월 6일 하남가도 광천사배구역 로우소기 사업단에서는 의무 순라대로 변신해 각 소구역에서 환경과 소방 안전 전문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성원들은 직접 사회구역을 누비면서 책임감으로 평안을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튼튼한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 사회구역 주민들의 광범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에 기온이 낮고 후반에 기온이 오르는데 6일부터 기온이 소폭 내려가고 7, 8일에는 비교적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9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5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2mm 좌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돌풍을 동반한 뢰우 등 기상재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성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강으로 인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은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작고 일조량이 부족하기에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재해 배수 작업을 잘하는 한편 농작물의 생장 발육 촉진과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사업도 전개해야 합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국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춘시범구관리위원회 2026년 제4차 주임 사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4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입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훈촌시에서 농업 질 제고, 농민 증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 기술 보급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농업 생산의 기계화, 지능화, 정밀화 전환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6일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훈촌 시범구 관리위원회 2026년 제4차 주임 사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숙근평 총서기가 구시 잡지에 발표한 미래 산업 전망 배치와 발전 중요 문장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시면모 환경과 도시 관리 및 문명도시 건설 사업 추진에 관한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전문 성격 행동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 안전 생산 및 다음 단계 사업 건의 등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범구 실제와 결부해 미래 산업을 계획 배치하고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며 기업 봉사 보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핵심 기술과 강한 혁신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선도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과학기술 성과 조언한 응용을 다그쳐 과학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각종 위험 우환점을 심층 조사하며 문제 말소 기재를 실시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을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주요 장막의 홍수 방지 준비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양성 훈련을 전개하며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지하 도관망, 지하 공간, 저지대 도로 등 위험점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게 장막이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을 계기로 환경 위생 정돈 력도를 강화하고 군중들이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며 부족점과 약점을 보완해 군중들이 문명도시 건설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협력을 응집하고 부문 책임을 절실히 다지며 군중들이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상하가 연동하고 함께 틀어주고 관리하며 전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일상에 융합하고 경상적으로 틀어주면서 도시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리강, 리조휘, 왕우, 진철, 조효동, 범례, 장향전, 소훈, 김화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4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입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사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근본 준칙으로 합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걸어갑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함에 포용합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은 향촌산업진흥을 추동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근일에 훈촌시에서는 농업질제고, 농민증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기술 보급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지능 농기계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농업 생산의 기계화, 지능화, 정밀화 조란을 추동함으로써 현대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전면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른 아침 판석진 남진맹촌의 90년대상 신농인 장백발은 차량을 운전해 식물보호 무인기와 농용 비료를 싣고
논밭에서 벼의 정밀시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장백발이 이모콘을 가볍게 터치하자 무인기가 안정적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미리 설정한 항로에 따라 균일한 속도로 비행하며 비료를 골고루 논에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기는 수전시비 작업을 마쳤는데 전 과정에 인력이 필요 없이 효율도 높고 편리했습니다. 지능 농기계 보급의 배경에는 완비된 농기계 부대 봉사 체계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춘림 농업기계 판매위원회에서는 신형 식물보호 무인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판매 후 수리 전용 구역에서는 설비 점검, 부품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농가들의 구매, 사용 과정에서의 근심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농업기계화 기초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현대 농업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전시 옥수수 벼 1의 주요 양곡 작물의 경작,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은 95%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벼 기계화 유모와 모내기, 무경운 파종, 병충해 식물 보호, 곡식대 환전 등 전반 관건적 환전에서 기계화 피복을 실현했으며 전국 제7진 주요 농작물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본 실현 시범현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길림 시원한 여름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건신대회 결렬활동 훈촌 변경 공기 배구 교류 경기가 그늘에 거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58개 공기 배구팀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추고 제때 체력을 조절하며 개인 능력을 발휘해 스파이크, 블로킹, 구원 투구로 득점을 쟁취하면서 공기 배구 경기의 매력과 단체 정신을 충분히 전시해 관중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의 지도와 혼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혼촌시 공기배구협회의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경기는 전민건신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군중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단결하고 조화로운 체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다음, 연일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우석이 사업단에서는 문명도시 공동건설 결렬활동을 전개하고 기층 당조직과 당원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양해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우석이 사업단에서는 로당원의 정치 우세, 경험 우세를 발휘해 7일 맞이 당의 은혜 구가 조제 흙판보 제작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림과 문장이 어우러진 흙판보는 사배구역의 아름다운 홍색 풍경선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당 조직과 군중을 잇는 연심교로 돼 농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7월 6일 하남가도 광천사배구역 로우석이 사업단에서는 의무 순라대로 변신해 각 소구역에서 환경과 소방 안전 전문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성원들은 직접 사회구역을 누비면서 책임감으로 평안을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튼튼한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 사회구역 주민들의 광범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에 기온이 낮고 후반에 기온이 오르는데 6일부터 기온이 소폭 내려가고 7, 8일에는 비교적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9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5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2mm 좌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돌풍을 동반한 뢰우 등 기상재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성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강우로 인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은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작고 일조량이 부족하기에 각 향진에서는 전강 관리를 강화하고
조지대의

농경지의 배수 작업을 잘하는 한편 농작물의 생장 발육 촉진과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사업도 전개해야 합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보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珲春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초나진에서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고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길림성편민호시무역수입업무가안정적인성장을실현하고루게로수입상품2만5천톤화물가치가3억원에달해근년내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6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초나진진안령촌대륙도구촌호로도구촌서토문자촌동홍진촌초평촌초나대교등지에신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는한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인민중심의발전사상을견지하며당건설인솔역할을충분히발휘하고농업특색산업을발전장대시켜군중들의생산생활조건을부단히개선함으로써농업이더욱강대하고농촌이더욱아름다우며농민이더욱부유하도록힘써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변경안정공고책임을언제나틀어지고어깨에짊어지며행동으로실천해변경이안정되고변민이행복한평안한초나를잘건설해야합니다녹색발전과생태보호를둘러싸고생태바탕색을강화하고녹색에너지를활성화해만물의생기가득한녹색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자원부여와발전우수에립각해산업발전독특한특색에본영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군중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일을전심전력으로해결하고공공봉사지를제고하며전환경정돈진척을다그치고군중모순분쟁조사해결을잘추진해민생이개선되고문명하며정결하고조화로운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민주집중제를엄격히집행하고기층조직건설을강화하며신중하고세밀하며엄격하고실속있는작품을크게발행하고자신을엄격히단속하며책임을엄숙히지고관할부문을엄격히관리해기품과기울이엄정하고집행력이강한청명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당전홍수방지사업을잘틀어줄때대해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홍수방지재해감소각항조치를세밀하게시달하며원활한통신을유지하고응급당직을강화하며각종대비책을충분히잘해상황발생시신속히처리하고제때주민을전이시켜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심홍자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상반기길림성변민호시무역수입업무는안정적인성장을실현했으며루족수입상품은2만5천톤화물가치는3억원에달했습니다그중착지가공상품은근1만9천톤으로동기대비 37.7% 성장해근일내최고치를기록했으며전성호시무역의질제고와증효추세가뚜렷하게나타났습니다올해일에주문량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珲春시로품원양곡식용유가공유한회사에서는신속히생산능력을확장하고공예를최적화했습니다감독관리과정에서장춘세관소속珲春세관에서는기업의수요를요해하고가장빠른시간내에정책방문조사를전개해양곡착지가공공장구역변경공예최적화검역위험예방통제등관련정책을해독해주었으며기업에서개축중축대상의심사비준생산라인의승격해소와수입원료의규범화관리를효율적으로완성하는데조력했습니다근일내장춘세관에서는길림성변경무역발전에실제입각해정밀한시책과주동적인동력부여로전성변민호시무역의혁신과승격고품질발전을전력으로추동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장촌세관에서는 연속 3년간 선도적으로 전국 지혜 호시 감독관리 전경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한 개 체계, 두 개 플랫폼 감독관리의 새로운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데 변민 호시무역 지능화 세관 감독관리 체계, 변민 호시무역 지방봉사 플랫폼, 변민 호시무역 종합감독관리 플랫폼입니다. 이로써 변민 호시무역의 디지털화 전환과 지능화 승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과정, 전 사슬, 전 요소의 지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변경지역 산업 기초가 취약하고 대다수 호시무역 상품이 변경을 통과하기만 할 뿐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했던 발전상의 단점에 비추어 장촌세관에서는 목표성이 있게 힘을 정확히 발휘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호시무역 착지가공 산업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를 추동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착지가공 특색단지의 계획 건설을 적극 추동하고 호시무역 착지가공 상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훈촌 수산물 특색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호시무역 시스템을 최적화 승격하며 어획증의 온라인 자동 확인과 말소를 실현함으로써 현지 수산가공 산업의 규모에 지속적인 장대에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유 심층 가공, 양고 가공 등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해 특색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부터 규모를 키우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훈춘시 경신진 조양촌, 서가사촌, 로존촌과 상호협조기제를 구축하고 공동건설점 현판시 및 부축자금 기증식을 거행해 금융역량으로 향촌 발전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장기간 기층 일선에 진입해 금융, 농촌, 조류, 기업촌 공동건설 사업을 적극 시달하고 향촌 공익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신진 세계행정촌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향촌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초민들의 거주 생활 품질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단일 내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지원 피범위원을 부단히 확대하고 선으로 양포 만족향 양목림자촌, 동아라촌, 송림촌, 마천자향 남산촌, 경신진 유리동촌, 로존촌, 조양촌, 서가산촌, 반석진 류정촌, 삼가자 만족향 고송촌에 공익 기부를 했는데 전시 4개 향진의 10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루게로 향촌 건설 자금 30만 원을 기부해 기층촌 집체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려면 모든 시민이 함께 소구역 공공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소구역에서는 녹지를 훼손해 돗밭을 만드는 행위, 녹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 전선을 임의로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 단원문 포산 등 비문명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우환까지 잠재돼 있어 도시의 문명 형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서구역 공공녹지에는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설의 녹지를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기존의 녹색 식물을 제거해 녹화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차주는 차량을 잔디밭과 녹지에 직접 몰고 들어가 주차해 화초를 짓밟고 보행로를 훼손해 공공 녹지 공간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의 비문명 행위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개가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을 보행로나 잔디밭에 떨어뜨려도 제때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며 주민들의 일상 출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 충전하고 있으며 전선이 복도와 외벽을 가로질러 설치돼 배선이 오지럽고 노화돼 있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주민 아파트의 방범 출입문이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정상적으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 서구역 주거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관리 부문에서 일상 순찰 정돈 력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범한 주민들이 문명 규약을 준수하고 공공시설을 아끼며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인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하고 질서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삶의 토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어에서는 비 오는 날 외출 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전 우리 성은 강우가 집중되고 있어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산홍수가 도로를 덮치는 등의 위험 상황이 쉽게 발생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 도로 교통 출행이 매우 큰 안전 우환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국에서는 차량 운전 안전 제시를 특별히 발표했습니다. 평범한 운전자들은 비 오는 날 외출할 경우 사전에 로선을 계획하고 침수 구간, 산간 붕괴 구간, 산홍수 발생 위험 지역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주변을 살피고 제때 우회해야 하며 절대로 무리하게 물이 넘치는 도로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침수를 만났을 때는 수면의 소용돌이와 침수된 맨홀 주변을 멀리하고 배수구나 지하 배관 맨홀의 함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평안하게 출행하며 도로 안전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두절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효,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상 서서인데요. 서서가 되면 과일이나 남새가 풍성해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소소 절기에는 장마 전선이 장기간 머물러 있어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에는 식중독 지수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찬 음식 많이 드시는 것보다 뜨거운 차도 겸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0도. 춘화,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19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0도. 경신,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1도. 영안,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0도. 밀강,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1도. 방천,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19도.